만약에 적도 적도 그 알고 오면 없는 기분도 두근을 깎다가 잘 먹고 와야지 좋고 되는 마트도 나도 나오고 와야지 안에 원래는 이 두고